0: 안기발. 안기발을.
1: 근데 일어나네. 일어나.
0: 나이.
1: 웃던 힘을.
0: 하래.
1: 아리멜.
0: 아리멜, 아리멜. 들어가오.
2: 안기발을 들어가오, 너는.
1: 이제는 마치 몇 대 말이야. 이제는 그 파티에 이런 것 좀.
2: 뜰거운 벼락에라. 내게 멋지는 돈. 야우, 존나 멋지. 이대 군다, 내.
0: 바로 내가 바로 먹까?
1: 왜 그래, 그. 엔진아 걷더니
0: 엔진아
2: 먹기 우피 먹기 우피 먹기 아찌봤네 아찌봤네
0: 아찌 니나 아찌니 엔꼬다 두어루 멀쩡한 부라 반도 두어루 바라부
1: 바라봤대 나찌 바라 아찌 나는 달란다
0: 아다 배가
1: 아니
0: 아 나, 문다수, 딜아.
1: 니가?
0: 딜, 아울 디바라.
1: 뭐까?
0: 아울 디바라.
1: 뭐까?
2: 만다게 딜아. 만다게 딜아.
0: 안짜나, 문다수 디푼 안짜나.
2: 뭐까?
0: 문다수 디푼 안짜나.
2: 뭐까?
0: 겉이자니, 그 문다. 뭐까? 그럼 안 돼.
2: 하루만 오면 안 돼.
3: ಇದುವರೆಗೆ ಯಕ್ಷಗಾನ ಹಾಸ್ಯ ಕಲಾವಿದರ ಒಕ್ಕೂಟ ಇವರು ಅರ್ಪಿಸಿದ ಆಟದ ಆಯನ ಈ ಕಾರ್ಯಕ್ರಮದಲ್ಲಿ ನಡೆದ ತುಳು ಯಕ್ಷಗಾನ ಬಂಗಾರ ಬೊಡಿದಿ ಇದರ 5ನೇ ಕಂತು ಕೇಳಿದಿರಿ. ಇನ್ನು ಮುಂದಿನ ಕಂತು ನಾಳಿನ ಯಕ್ಷಗಾನದ ಪ್ರಸಾರದಲ್ಲಿ. ಅಲ್ಲಿವರೆಗೂ ಕೇಳ್ತಾನಿರಿ ರೇಡಿಯೋ ಸಾರಂಗ 107.8 FM. ಇದು ಬಣ್ಣ ಬಣ್ಣದ ಬದುಕು.